0: 빵짱 예비쇼!
1: 국대도 수리하고 살인사 파이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데 가밋 스브라이
0: 빵짱 예비쇼!
1: 모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류칼 끝방은 바가이 싹칼로와까
0: 빵짱 예비쇼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쇼!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
2: Choi, may ara ka mo dira sa kalendaryo?
3: Ano nga klaseng kalendaryo na to?
2: Ang gusto ko kalendaryo nga wala holiday. Parang iya nga paghigugma sa akon, wala man pahuway.
4: Makapanighay ka sa sarap!
5: Sa tanghali, araw-araw fiesta.
4: Dahil ang saya, non-stop!

0: 빵짱 예비촌.
1: 그때도 생각 없어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무덤 훈련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이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서 반은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리는 프레스카 강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조이, babakal! Babakal ko ticket, one-way lang!
3: Di pa kanto! One-way lang, ha?
2: Joy, pakanto sa puso ko! One-way lang, para dire-diretso, kag wala na balikan pa!